우산 일자몽 바이지 때 개세빈 일자몽 너 따모 따모 뭐 꺽탄에 걸까 나일리야네 이만 구불은 몽파르이 링라요 거럭사떼이 거럭사 니 타니 카비싱비싱 시미노 세력세력해 아우 버럭 이망 누구 버럭 하방 클로구 버럭 꺽타이 그장 니사이떼이 뭐 그장 까릴라요 버럭 넉타이루 누쿵 스나무 함정마 꿈플룽 증더더 누쿵 그탈 쿠푸르 카하마 나이톡 부크리 나이톡 기억마하이 버럭비 카카마 봉이 함작마 람치니아 부타이 라치마 기리마 하하하하케 파차케 뎁차케 이링라이나유 부지르티 부지아르티케 카카마 몽노 따무니 힌바 버럭 이망농마니 저라블레 박사바 파트라카리 쨍그라카리 이링라이카나 증키리 메헤르 알리 아니니 비니니 헤네

아식 저라 가난바이캬 카니마리 반다오 우샤 데브르마니 코랑바이 르삽삭 르자몽로 데오 반다노 곰팅가 우샤 데브르마노 아카스바니 야고르탈라 아식 자라트뇨 지니티니니 디보르조라니 콕보록 하오이 반다 하뇨하이 샤리 담시니 담프로 하뇨하이 크나바이디 저도나노 한바이

0: 시골로 소리 난 거.
1: 아우 나 타구라 아니 그 바로 다음
0: 내 능가 사이벌리. 하이 하이 하이 바이 소리 난 거 봐봐. 그이 바 벨라케 타게 블레.
2: 아.
0: 이씨 담아 애도 시그리케 나이나 담아. 아 랭이 좀 하다 너. 너 사이로 판 나다 나 하리까 너.
1: 너가 내지 처음 닥터 나 하나 타가.
0: 아 아 닥터로 배사리 만만 나 부르노. 어 사이 시빈 케 자카무 너.
2: 아니 또.
1: 아시 아니 무슨 가. 아, 마이클이 거기만 가. 다음에 알바나이. 너 신단 그발 하냐우시. 뭐랑 뭐봐 무슨 바캬. 뭐랑 뭐봐 하면 되잖아. 나 타거라. 니니 나고 저는 나 탕이야. 너 사망하시 타시고.
0: 아, 아버다 마코.
1: 뭐 무슨 부티뇨? 다 니미야.
0: 아, 아버. 군 좋아하는 능이 자양만이야 블라네. 아버 고토 타이똥 싱시오. 아지니야다. 너 무슨으로 내 자티면이 판어 하면은 능 나이나 카이그라디. 미양 수왕 능나로 너 두스리 좀 하네
2: 아버나 따 원하면 시샤
1: 나 벨라 무디 저러시 안어 무스 가키 갈릭 랑카 앙바이키 포크로피젠 만치나이
0: 아 너 무스로 봐 승 바람이 벌어 럭하는 기야 미샤 수발라이 아 파리와나 따 뭉카 보아 하미야나스 능 티샤나 칼기라디
2: 아우 하이나다 따 보아 하미야나스 티샤나 칼기라디 미양 니꼬 미양 아 무스 파리나바 스노 수바소 리말라이 블라키샤
1: 어 브리마보
3: 阿姆斯勒里等我去啊！哦，海家，不过什么山嘞？海家大哥，
4: 阿妈，两毛的汽车给爸爸。
3: 汽车也够，妈，汽车也够。到那个家给我拿干了你，搞到白给拉撒。我靠，哪个？一个大大哪个的？嗯，搞了白来开，哈大哥，阿叔伯，还把那蒙山家打完了的，可以白来开么的，不开，来哈大，他呢？
0: 그렇게 또 이 부그라디 비니 바라티 타마 능 대통령 키야 못한 거리리 안 인자 천광사리 클랑가는 아마 하마는 불레다다 하마는 와나나 그래 야스바이 땀나 또 헤이 무대로 능은 살만 지네 안래 무차마는 빵만 그러니야 아 따우 자료로 다 해까부 좀 하는 누구라는 아 닥터 바우스 사막 내야 돼 하마는 흔히나 따이 아까
5: 승바
0: 어 허지 토깝라 버터 아이 탕라 키는 승 어거디 오 함상스 카그라디 타니
5: 누에 바선 타지는다
0: 아 번데 번데 번데
5: 아우 힘들어

0: 때부터 나무다 터거라.
1: 너 좋게 사먹다 가라일리. 아무 서로 미안 거 있겨.
0: 아니 너희는 모르냐고 우리 얼마자.
1: 자카. 할라 누구라.
0: 니 허니 디시노 아이 나라 빠른 거니.
1: 할라 누구라. 따부카 하이네 친 야콩고 파이마클라이 페는. 뭐 하면 나이망 나이망세. 사람들아 따부카 친 야콩고 클라이 페이보 캐토니랑 마스니야 가자. 아코 나고 바라 동사글에 사분 안에 세 기스티가 함께 떠나 무슨 시바 넉
0: 아헤네타 다 토크라 가시 보 망식 거세 에브르노
1: 보터 에이 보터
0: 담오 다 토크라
1: 그나디 어 닥터 소무 소론 바이 바라데 함달라이 동푸 보라 볼 파나 카이작만 아프로카이 정 보르노 타이 샤리 만글라
0: 아솔레
1: 게 보 사히니 나 파이글라 아프로카이 아 닥터 노망 부이나 페네 니네 아소 캄플라이 헤 까마카
0: 앙보 아무리 벨레이 키노 카비자리야 앙 아슉 좋아야 쿠리마니 동아니 모조모세 까기 탕갑리 버러니 오다옹 소라속 오 멘드라 닥터 파이니 파이 나일라
1: 그나디 버터 바라티베 닥터 섬보나 사강난 따봉노 친 조라카
0: 보무티케 히타더그라
1: 그나디 능 누구라니 너고 탕이 나이디 아 닥터 섬무 우미야 오고 라이프로 소 라이프로 비티 클랑마니 카샤 누구와 비티 시시 부스카레 아라나 비티노 키비 이광 비티가 세리로노 오봉카우 마이니 용티마네 엘드린 비티 부스카레 능아 시시 버들로고이 오브노 아르 투메리디
0: 아오 카이다 토그라
1: 카나 한클라이 오 비티마는 카이노 안누그라니 비히버 트이나이 닥터 솜보 제레오나이 다요 솜보 소런바이 바티보 카글라이
0: 니니 오보 잡 벨레키나 감 하둘 둘 사베뇨 똑 사망네 키 마트히네다
1: 야 담만다 비도 만다 칼로 울타 진시 제랑나이
0: 아슉클라야쿠 무샤브라노 무이차나 페롱 나게 다 토그라
1: 너 아무 또 꼭 넘까이
0: 그러니까 안 힘제네
1: 너 그러니까 에이 아마 성어트라 멍스 시즈나이다보 아니 뭐 이망 목탕 으르르나 나이 동갈아 에이

아식 저라 카나바캬 톰녹 톰녹고 카나르카 카나바캬 마즈라 톰녹니 몽카 마즈라 데오 톰녹노 스냐이가 카미니 데브르마 아카스바니 아고르톨라 비니야글로 타보 카나바디 람크리스노 조마티아니 코랑바이 리삽사 크리사몽록